0: 그거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.
1: This is Hope Radio, Angel 3, T8WH, Palau.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

0: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. 주님을 사랑한다고, 주님 우리 인생 최고라는 것, 내 모든 것이라는 것,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.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. We worship you in this place. Come, Lord Jesus, come. Yes, God.
1: DAWH, Palau. Hope Radio Angel 3.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.net.